0: 너만 맞다 해. 잠을 잠 자. 자, 해를 짜더니 나도 겁쪽아 너.
1: 이게 실적 이래. 미션 아마 실컷이 우. 이래. 뭐래?
0: 어묵 죽겠나. 막다 강도로 가락거리게 떨어지시다. 가락거리. 딱으로 박다보대 빨라를 못해.
1: 나나나나나나나나나. 어이구, 가마두, 지어찌기, 박다게 굴리코로나. 모르자고. 오, 박다 지어찌기, 아마들 함락 걸어봐. 아니 맞으나? 어이, 이씨, 어이, 전나.
0: 아니 도대체가 아무리 운동자 참, 전 운동자 저리.
1: 가만히
0: 어째기에 아 그런 딘 시간에 외로워나 에이 간 울지 아게 건듣지 아마께 빌려 되어나 아이 꼭 그런 시간 꼴때 아이